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아정입니다. 매년 오늘이 되면 많은 분들의 마음이 고국의 광주로 향하곤 합니다. 네, 올해로 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호주와 태평양의 역사 속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식민정부 아래 인도에서 피지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진 계약 노동자들, 이른바 기르밋의 역사인데요. 고된 노동과 차별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낸 이들의 유산이 오늘의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SBS 이그제민스 아워 퍼스픽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에너지 포커스에서는 고유가와 금리 인상 속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호주의 무료 재정 상담 서비스와 지원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201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준우승으로 호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호주 음악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한국계 호주 아티스트 임다미 씨와의 특별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뉴스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뉴스의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다시 한번 옹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주가 아동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적 조치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국에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난주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다시 한번 옹호했습니다.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호주 투자자들은 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이익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0: 확보하게 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할인율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해 소유주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 중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자본 이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What they will do when it comes to capital gains tax is to return to the pre-1999 position, which is to be taxed.
0: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1999년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실질 이익, 즉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균형을 더 잘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세제개혁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주 예산안에 명시된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안이 이른바 은밀한 상속세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재산 계획에 자주 활용되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재량 신탁과 달리 수탁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고정 유언 신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8년 7월 이후에 설립된 고정 유한 신탁은 수혜자의 한계 세율과 관계없이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유권자들에게 공포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 There are appropriate exemptions. You know, deceased estates, for example, are exempt.
0: 차머스 연방장관은 적절한 면제 조항이 있다며 예를 들어 사망자의 유산은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재량 유언 신탁도 면제되고 고정 신탁 또한 면제된다며 이는 현재 일부 정당한 목적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제기된 추측들에 대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안은 상속이나 상속 자산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88명이 사망하고 336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분디보조 변종은 감염자의 최대 절반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현재 백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도시인 고마로 확산됐으며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유당 상원의원이 야당의 복지정책에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자유당 연립의 제안을 옹호했습니다. 지난주 첫 예산안 답변에서 테일러 대표는 야당이 비시민권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들은 복지급여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를 이용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 소속 앤드루 맥클라클란 하원의원은 이 정책이 호주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는 비시민권자들이 정부 지원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대우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도와 중국처럼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민자들은 출생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주의 네덜란드 주재대사가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한 유람선에서 대피한 호주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렉 프렌치 대사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주인 4명과 호주 영주권자 1명, 뉴질랜드인 1명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초기 격리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후 호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부 장관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퍼스 북부 격리시설에서 최소 3주간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제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공격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했으나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세 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공격을 위험한 상황 악화라고 규정하며 공격의 배후를 조사 중이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이라는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를 금지하는 대대적인 법 개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수백만 명의 임차인들이 더 안정적이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매년 준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시드니에는 230만 명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시드니 주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로즈 잭슨 주 주택부 장관은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집주인에게 수수료 없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시행 등을 포함하는 이번 개혁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4: Prior to these reforms, tens of thousands of leases were being ended every year for no given.
0: 잭슨 주 장관은 이번 개혁 이전엔 매년 수만 건의 임대 계약이 타당한 이유 없이 종료되고 있었다며 세입자들은 사소한 유지보수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다음 주나 다음 달에 퇴거 통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가 아동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적 조치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운동가들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Out of the Shadows 지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정책 서비스를 평가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6개 지역 60개국 중 호주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임팩트의 엘리본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체 투게더 포 걸스는 호주 각급 정부의 피해 생존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에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단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호주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73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비 잦아들겠습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7도. 브리즈번, 비 내리고 19도에서 24도. 퍼스, 막습니다. 9도에서 25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잦아들고 13도에서 19도. 캔버라, 소나기 내리고 8도에서 18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8도에서 17도. 다윈, 소나기 가능성 있겠습니다. 24도에서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흐리고 18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0: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하고 짐을 줄이며 이동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과 같은 실천은 농민과 필수 서비스를 위한 연료 공급이 더 오래 가도록 돕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연료 절약 방법은 fuelplan.gov.au/korean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오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18일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 넘어가기 앞서 제니의 You and Me 듣고 갑니다.

0: Sam.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0: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제민스입니다. 호주와 태평양을 잇는 역사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식민 정부 아래 인도에서 피지로 보내진 계양 노동자들, 이른바 기르미스의 역사인데요. 사탕 수수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과 차별 속에서도 공동체와 문화를 지켜낸 이들의 경험은 오늘날 인도계 피지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SBS 이그제민스 아워 페스북을 통해 기르미스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세대에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1: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정체성은 이민자 가정 출신의 많은 호주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세대의 인도계 피지인들이 마주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는 피지 출신이고 그 뿌리는 다시 인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탐색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 1879년 5월 14일 레오니다스라는 이름의 배가 피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에는 인도에서 온 첫 계약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그리고 이후 도착한 사람들은 기르미스로 불리게 됩니다. 계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그리먼트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역사의 흔적은 오늘까지도 피지와 해외에 사는 다음 세대에 큰 사회적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도계 피지인 작가이자 시인인 사텐드라 난단 씨는 기르미스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난단 씨는 인도에서 시작돼 피지 사탕수수 농장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기르미스의 여정을 작품으로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르미스의 이야기는 첫 도착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영국은 과거 노예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계약 노동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고용주와 계약으로 묶였고 이동비와 숙식비 등에 대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 노동 환경은 착취적이고 매우 열악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피지의 사탕수수 산업도 이 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값싼 계약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공급지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1879년부터 약 4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피지 사탕수수 산업의 계약 노동자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난단 씨는 이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지만 실제 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3: The condition of course in the ship in which they were carried was no different or maybe
2: 그들이 배 안에서 겪었던 환경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노예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어쩌면 약간 나았을 뿐이었다고 난단 씨는 전합니다. 피지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성장한 쉬반자니 랄 씨는 레오니다스호의 도착이 매우 개인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랄 씨의 조상 역시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You know, I was aware that there was like what, over 400 people that came over on that ship.
2: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글도 읽지 못했을 아이가 배에 실려 보내졌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랄 씨는 설명합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삶은 고된 노동과 엄격한 통제로 이어지는 반복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곳을 힌디어로 지옥을 뜻하는 나라크라고 불렀습니다. 피지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계약 노동자는 당시의 삶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5: If you woke up late, that is later than 3 a.m., you got whipped.
2: 전 계약 노동자였던 하우실다르 씨는 새벽 3시 이후 늦게 일어나면 채찍질을 당했다며 비가

0: 오든 천둥이 치든 반드시 일을 해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생존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자라났다고 난단 씨는 설명합니다.
1: And they created their own little temples.
0: 그들은 작은 사원과 모스크, 그리고 나중에는 그루드와라를 세웠다며 이런 종교 공간들은 인도인들에게 정체성과 교육의 가치를 심어줬다고 난단 씨는 강조합니다. 또 우리는 홀리와 디왈리, 라마나바미, 크리슈나 슈타미, 이드 같은 축제를 함께 기념하며 자랐다며 중요한 것은 피지에선 자신들의 신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16년 마지막 계약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피지에 도착했고 1920년 새해 첫날 마지막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난단 씨는 그것이 고통과 불의의 끝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1: Well, the scars of Girmit will remain for a long time, and unfortunately,
0: 기르밋의 상처는 오래 남을 것이라며 그 상처는 쿠데타를 겪으며 더욱 깊어졌다고 난단 씨는 주장합니다. 이어 피지 인도인이나 인도계 피지인, 유럽계, 원주민 이타우케이로 구분하기보다 아이들이 자신을 피지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국가 정체성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랄 씨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2: Lots of people or different peoples figuring it out on their own terms, and like I think, like my dad.
0: 랄 씨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 아버지가 라마야마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 트라우마를 헤쳐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곧 150주년이 다가오고 있고 피지 밖에서 가장 큰 인도계 피지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주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약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3: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스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4: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19세기 말 피지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인도 계양 노동자들의 후손 6만여 명은 이제 호주를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기르밋의 역사는 호주의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6: 갑달au/korean을 참조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7: Want to enjoy the sights of South Asia whilst you listen to the sounds of SBS South Asian? We've got you. Watch SBS South Asian on SBS On Demand. It's your favorite radio channel in your language with great music from all over South Asia. But now, it's accompanied by stunning drone shots. Think mountain peaks, city streets, beaches and bazaars. It's radio with a view. SBS South Asian, stream it on SBS On Demand.
8: SBS Australia Explained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

0: 강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Australia Explained를 검색하세요.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2: 네, 5월 18일 월요일 델려버뷰 다음 주 소식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호주의 휘발유와 디젤 소매 가격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중앙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많은 호주 가정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주유소에서는 불안정한 연료비 가격으로 매일매일 휘발유 가격을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식료품비와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그리고 각종 생활비도 함께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에너지 포커스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호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적인 재정상담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3: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4: 멜번에 거주하는 임티아즈 아흐메드 씨는 IT 업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과 저녁에는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5: One job is not enough for their, you know, survival. My car, unfortunately,
4: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아흐메드 씨는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데 예전에는 가득 주유하는데 103달러나 105달러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160달러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높은 연료비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승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플랫폼 수수료는 오르는 데다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전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The other day I just went to the airport to pick up my ride. Like, you know, been sitting there for nearly 4 hours.
4: 며칠 전 공항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거의 4시간 동안 한 건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아흐메드 씨는 새벽 1시 반이나 2시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고 사실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버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흐메드 씨는 국가 부채 상담 헬프라인, 내셔널 뎁 헬프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호주 전역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재정 상담 서비스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재정 상담사와 연결해주고 상담사들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논의해줍니다. 국가부채 상담 헬프라인의 비키 스태프 씨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연료비와 식비 같은 필수 지출에 소득의 대부분을 쓰고 있어 다른 중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At the moment, we're hearing from a lot of people who are really stressed about their mortgage repayments.
4: 현재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모기지 문제이고 또 신용카드 빚이나 세금 체납, 전기요금 체납, 자동차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연락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태프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재정적 어려움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6: A financial hardship arrangement could be something like a pause on repayments for a little while.
4: 재정적 어려움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상환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을 더 긴 기간 동안 갚도록 조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꽤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을 재정 상담사들이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스태프 씨는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조언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 대상자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스태프 씨는 설명합니다.
6: We will talk to people about what their income is, what their expenses are.
4: 상담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그 사람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부채 상담 헬프라인, 내셔널 뎁 헬프라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007-007번으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0: nd.h.org.au를 방문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스태프 씨는 최근 도움 요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도하거나 실시간 채팅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무료 지원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세군의 머니케어 서비스, 일부 성공회 복지기관인 앵글리케어의 재정상담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법률센터, 원주민 대상 MOP Strong Debt Help, 그리고 Financial Rights Legal Center 등이 포함됩니다.
1: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2: 네, 호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적인 재정 상담 서비스와 지원제도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의 오후의 여유, 폴킴의 음악이 더욱 따뜻하게 채워줄 것 같습니다. Every day, every moment 듣고 갑니다.

0: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에스베소 월드 무비에서 세계 각지의 영화를 만나보세요. 채널 32에서 또는 에스베소 온 디맨드에서 주 7일 24시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3: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4: 에스비에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2: 네, 월요일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201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호주 대표로 출전해 대회 참가 사상 준우승이라는 호주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호주 음악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한국계 호주 아티스트 임다미 씨. 이후 정상급 가수로 발돋움해 늘 새로운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임다미 씨가 10년 만에 다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최근 활동 이야기부터 음악, 그리고 일상 속 이야기를 홍태경 프로듀서가 함께했습니다.
5: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한국계 아티스트이자 폭발력 있는 가창력과 진심 어린 음악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임다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SBS 한국어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6: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임다미이고요.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가끔 활동을 하는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올해 유로비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6: 네.
5: 그때 유로비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6: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저희도 10년 전에 인터뷰를 네, 하셨다는
5: 저희 SBS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6: 네. 아, 참 네, 너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유로비전을 또 참가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제 새로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새로운 버전도 발매를 하고 네.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메모리와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서 되게 네. 좀 감정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5: 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새로운 버전을 이번에 내시는 거예요?
6: 네, 이번에 이제 제가 10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네. 뭘 하면은 좀 팬들한테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Electric Fields 가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두 친구들도 유로비전을 이제 참가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호주를 대표하는 듀오인데 이제 함께 같이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댄스 비트가 있는 버전 그리고 이제 Indigenous First Nations Language를 또 제카라야가 거의 같이 이제 2절을 불렀어요. 저도 이제 새롭게 부르고 또 네,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2026년 버전.

0: 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아.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1: 네. 아, 10주년을 기념할 만한 그런 기획이네요. 네. 네. 임다미 씨 팬들에게는 또 다른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 당시에 유로비전 10년 전에 출전하셨을 때 기억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요. 그때 물론 세계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셨지만 호주에 있는 한인들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0: 네. 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교민분들께서 막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이제 평소에는 TV를 잘 안 보시거나 이렇게 좀 미디어를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막 같이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네, 막 한국 깃발도 흔들어 주시고 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네, 기억이 나네요. 막 같이 막 좋아해 주셨던 네. 축하를 많이 해 주셨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던 기억이 네, 납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한인 커뮤니티의 그런 따뜻한 정이 맞아요. 그런 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또 한국에도 가셔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여러 군데 나오셨잖아요. 네. 활동을 하셨죠.
0: 네, 그때 이후로 제가 몇 가지 했어요. 그 복면 가왕도 했었고, 네. 또 부르의 명곡이 이제 가장 네. 최근에 했었고. 우승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0: 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또 뭐였지? 그 아,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아. 프로그램도 거의 초창기 때?
1: 그 전이죠. 유로비전 전에.
0: 맞아요. 네. 엑스팩터 우승하고 얼마 후에 네. 했었고. 네, 몇 번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아, 저 7080도 나갔어요.
1: 아, 그런가요? 와.
0: 네. 그 정동아 씨하고 네, 네. 같이 듀엣 불렀고. 예. 네. 간간이 약간 재미삼아 좀 하는 게 있어요.
1: 그렇게 한국에 가서 무대에 서실 때는 또 느낌이 어떠세요?
0: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 있고 저희 일단 가족분들, 친척분들이 좋아하시니까
1: 그렇죠. 아직 한국에 다들
0: 다 계시죠. 네, 저는 그 이모들이 세 분이 있고 또 삼촌 두 분, 그다음에 또 아빠 쪽으로도 막 되게 할머니들도 아, 계시고 다들 네. 이제 호주에서 활동하실 때는 아무리 뭘 해도 뭐 유로비전 모르세요.
1: 모르실 수 있죠.
0: 모르시고 그게 뭐냐. 근데 한국에서 하면은 이제 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막 방청객으로도 오셔갖고 와 하니까 와 참. 네, 재밌다.
1: 네, 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016년 유로비전 그 이후에 임다미라는 가수의 커리어는 또 다른 시작 전환점이 됐을 것 같은데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전환점이 있었나요?
0: 정말 큰 전환점이 됐어요. 2016년에 제가 유로비전을 했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활동 엑스팩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큰 활동의 계기가 열렸고 네. 또 소니 뮤직에 사인도 되고 회사가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잘 그냥 이제 뭐랄까 그 흐르는 물처럼 네.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유로비전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나는 내가 가수로서 나는 이런 큰 무대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이러한 파워와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이제 조금 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이한 그런 이렇게 시스템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회사랄지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나라는 퀘스천도 처음으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약간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더 제 손으로 제 커리어의 결정을 더 많이 쥐게 되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1: 좀 더 자신감과 파워가 생기신 거
0: 맞아요. 조금 그 전에는 약간 그냥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했다면 그때 약간 어른이 된 기분? 이젠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네.
1: 멋있네요.
0: 네, 그런, 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 그 무대 이후로, 좀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이 조금 더 확장된 거네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1: 성숙해졌다.
0: 맞아요. 네, 성숙해지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진짜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1: 네, 네.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나 네. 또 커리어적으로나 또 엄마가 되셨다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0년 안에. Oh, I forgot. 애들 있는 걸 까먹네. 네.
1: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0: 네, 저 네 아이가 둘이 그 동안 생겼고요. 네, 그 제가
1: 지금 몇 지금, 살인가요?
0: 네, 4살하고. 이제 11개월.
1: 아 정말.
0: 네, 그래서 정말 정말 피곤합니다. 네.
1: 아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직도... 투어 다니시면서 아이들 보고.
0: 너무 힘들어요. 네. 아, 제 11개월 아기는 아직도 한 밤에 네다섯 번씩 깹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고, 네 투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네. 하지만 행복합니다.
1: 그래도 행복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를 보면. 그치?
0: 너무 예뻐서 참고 있어요. 네.
1: 이제 10년 전에 다미임 씨는 네. 아이는 없는 그때도 결혼을 하셨었잖아요.
0: 그렇죠. 제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사람들이 오. 맨날 아기 언제나 아기 언제나 When are you having your baby? When are you having your baby? 예. 막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래 I'll give you a baby. 이제 그런데 낳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둘 낳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네.
1: 잘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커가는 그 기쁨을 보면서 그 네. 힘듦을 조금 더.
0: 그렇죠. 정말 기쁨이 네. 없었으면 힘듦을 참을 수가 없겠죠. 네. 네.
1: 아 이제 엄마이자 또 가수로서 네. 앞으로 활동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다크서클과 이 네, 푸석푸석한 피부 다 그들 덕분입니다.
1: 네. 네, 아 그래도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엄마가 임담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0: 아 근데 진짜로 저희 첫째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
1: 가수 활동하고
0: 네 콘서트 보러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남자 아이니까 산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집중력이 없는데 콘서트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봐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1: 네 살인데 벌써
0: 세 살 때 두 달 때부터 콘서트 할 때는 와서 보고 그 뒤에 스테이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 뿌듯하다.
1: 아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는 엄마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네
0: 맞아요.
1: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아이도
0: 네네 네. 기쁩니다.
1: 사실 요즘에 K-pop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인기가 많고요. 더 호주 내에서도 더 그 팬층이 확장돼 가고 있는데 한국계 호주인 가수로서 이를 바라보는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느껴지시는 것도 다르고. 그런 네. 부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0: 저는 이제 자라면서 저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이제 뭐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노래를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을 네. 사랑해 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자랄 때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좀, 뿌듯하죠.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는 정말 자랑스럽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메인스트림의 주류에 된 사회에서도 K-pop 아티스트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오,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그 멤버 누구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너무너무 오히려 또 제가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 그 가수로서 또 제가 오히려 이득을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 코리안 이러면서 네. 조금 더 저한테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1: 이미지가 더
0: 네,
1: 좋아지는
0: 네네네 오히려 네.
1: 그런 도움을 또 받으시는군요.
0: 네, 네 고맙죠.
1: 네. 사실은 같은 또 다문화 출신의 우리 한국계 호주인이고 그리고 또 이민자 배경을 가진 많은 또 젊은 한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 젊은 한인들이 사실 임다미 씨를 보면서 또 힘을 얻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 시대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약간 사람들이 약간 나를 어려워하니까 한국 그런 문화 이런 것을 좀 거부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더 포용하고 자기의 스토리로 담아낼 수 있다면 네. 네,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런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신 거죠.
0: 그렇죠. 네, 네. 네. 또 아마 K-POP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이제는 자랑스럽게 나의 그런 문화, 나의 출신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어깨 펴시고 네, 좀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계획, 활동 계획에 대해서 또 여쭤볼게요. 물론 콘서트는 항상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0: 제가 지금 이제 유로비전 시즌이 끝나면 제 앨범이 나와요. 저 EP인데 작은 앨범인데 네, 지금 제가 원래 이런 팝을 하기 전에는 재즈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노래, 아, 보컬을. 네. 그래서 약간 재즈 팝 같은 재즈 풍이 나는 앨범을 이번에 내게 됐어요. 아. 네, 이제 내었는데 6월 달에 앨범 Stormy Weather라는 앨범이고 그 이제 투어 그 앨범을 가지고 재즈 클럽 위주로 투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제 다 티켓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솔드아웃이지만 네. 그래도 많은 관심 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지금 사고 싶은 분들은 살 수가 없네요.
0: 티켓은 살 수 없지만 음악은 사실 수 있고 아, 또 네. 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1: 네. 저희가 꼭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서 네,
0: 감사합니다. 틱톡도 네. 팔로우를 해주세요.
1: 네. 네. 그럴게요.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10년이 지나도 다미 임씨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한인 SBS 한국어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10년 전에 저 인터뷰해 주셔서 네. 또 다시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께 분들께 항상 행복하시고 또 어깨 피시고 또 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1: 네, 2016년 5월 18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SBS 이그제임스 아워퍼스픽에서는 19세기 말 피지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진 인도계 계양 노동자들의 기름 및 역사를 통해 공동체와 정체성의 의미 짚어봤고요. 이어 고유가와 금리 인상 속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호주의 무료 재정 상담 서비스와 지원 제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비전 준우승 10주년을 맞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찾은 임다미 씨와의 근황 토크 끝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임다미 씨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김한을, 진행의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이어가십시오.